나는 너도 마저 잠든 네 밤 백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개통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불러내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묻혀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된 무시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는